0: 给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圆，圆 间再说行吗？我妈一受刺激病情再加重了。哎，远，只要我妈病情稳定下来，你做的所有决定我都尊重，行吗？
1: 爷爷明天来。哎，
2: 来妈。
3: 妈回去吧。
4: 来吧，走了，回去了啊。好好
0: 好，谢谢啊。
3: 松手，是不是走？
2: 慢点啊。回吧，妈。
3: 走了，走吧。喂，啊，方亮。
5: 好好啊，向上几点放学啊？
3: 向上，4点呀、啊，怎么了？
5: 我正好啊，要去送客户，顺路去接他吧。
3: 哦，你要去接他，这会儿是不是有点早啊？
5: 不早啊，顺路的事儿你就别折腾了。哎，
3: 行，正好这会儿店里也忙，那你去吧，我忙去了啊，再见。
2: 向上，快点。